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아시나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오늘날 각종 무대 예술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과 연극 공연의 새로운 대안 공간, 상업적인 홍보는 예술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 전통극이 얻고 있는 뜨거운 호응은 젊은 관객이 문화 전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목받는 작품들은 선명한 캐릭터와 긴밀한 서사, 정교한 기량에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결합해 전통 극종의 시대적인 감각을 입혀낸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눈 여깃거리 기술이 아닙니다. 젊은 신진 배우를 등용하고 극의 호흡과 리듬을 정돈하는 한편 대학가 공연과 전통극의 미학을 청년층의 감성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극장이라는 특수 공간과 밀착형 관람 환경을 활용해 젊은 관객이 전통극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통극의 부활, 무용극의 장기 흥행, 그리고 중국 발레에 관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교한 관람 리뷰 역시 오늘날의 관객이 단지 시각적인 화려함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력, 작품의 구조, 무대 언어 등을 다각도로 짚어내며 수준 높게 감상하고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세월 속의 시 동네 후어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요즘 흥행작으로 떠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정치 기준을 초자리에 놓고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 심사와 청렴 질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간부 사업에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당의 정치 건설이 실제적으로 진행돼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밀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여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지는 것은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을 영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쇠를 버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선 간부들의 정치적 소양이 높아야 합니다. 정치적 소양은 간부들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소양으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과 선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황으로부터 보면 간부 대우의 정치적 소양은 총체적으로 높지만 그 중에 정치를 홀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약화시키는 현상이 아직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정치적 의식이 희박하거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이 강하지 못하고 또 소수 간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무시하면서 파벌을 만들거나 도당을 모어 사리를 도모하거나 친분 여부에 의해서 간부를 임용하거나 승진을 약속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교류되어 정치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아 일부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지도부에 잠입하게 됐습니다. 간부가 정치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에 주는 위에는 부패에 못지않으며 직무가 높을수록 플랫폼이 높을수록 당과 이민의 사업에 주는 위해가 더 큽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진정으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중임을 떠밀 수 있는 훌륭한 간부를 선발 등용하고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를 제때 발견하고 단호히 속청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립장이 확고하고 믿음직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적 기준과 청렴화 기준을 엄격히 견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정치적 기준을 간부를 선발 등용하는 선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정치적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타 기준에도 모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소양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난제입니다. 특히 정치면에서의 량면파들은 아주 은폐적이고 현혹적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정치적 기준의 과학적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치 사상과 정치 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꿰뚫어 고찰하는 능력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 정치적 태도, 정치적 자각성과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두 가지 확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독색 사위지 사상을 인정하는지 이 기체를 높이 추켜두는지 당주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지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찬성하는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자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는지 당주왕의 결책 포츠와 습권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을 견결히 집행하는지 중대 문제에서 명석한 토니를 갖고 관건 시각과 중대 사건 앞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해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렴화 기준을 엄격히 파악해 대덕이 밝히고 공덕을 지키며 사덕이 엄한지 청렴화 자율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진정으로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청렴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청렴하게 가정을 다스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란 구체적인 정치적 기준과 청렴화 기준을 틀어줘야만이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의 용도와 심사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엄격히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은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간부 사업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당과 인민에게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자세히 선별하며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감독을 일성화하여 경상적으로 근거리에서 원칙적으로 간부를 접촉하고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립체적으로 간부를 료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담아하고 현지에 심입해서 고찰하며 사업 관련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강화해 간부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 그리고 출근 시간 내외의 진실한 모습을 전면적으로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 능력을 통해 간부를 고찰하고 훌륭한 간부를 분별해내는 원칙을 견지하여 간부의 구체적인 사업 능력 표현, 일상 표현 그리고 중대 사건 발생 시의 대처 능력을 제때 파악하고 그 능력을 직관적 및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맞춰 평가하도록 하며 표면화되고 형식화되며 절차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의 판단을 강화하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간부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보고 표면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실속을 분석하는 것을 더 중히 여겨 정치와 청렴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 면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직하고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작가협회에서 주최한 2026년 중국 인터넷 문학론단이 안희성 합비에서 열렸습니다. 론단에서 발표된 2025 중국 인터넷 문학 정서는 창작 규모, 독자층 성향, 해외 진출, IP 확장 등 다양한 면에서 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했습니다.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누적 작품 수는 3,300만 편, 등록 작가 수는 3,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독자 규모는 5억 2,500만 명, 시장 매출은 약 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작가진과 작품 그리고 탄탄한 독자층을 바탕으로 인터넷 문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청서는 2000년대생이 소재의 다양화와 콘텐츠 혁신을 이끄는 주축으로 떠올랐고 노년층의 창작 열풍을 뜻하는 은발습작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인터넷 문학 속으로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편 창작 열풍과 IP 확장의 다각적인 영향은 인터넷 문학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량방향에서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청서에 따르면 최근 단편 인터넷 문학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개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서 한층 정교한 서사 기법과 밀도 있는 문장력이 요구되는 한편 완결된 형태로 한 번에 공개되는 특성 덕분에 작품의 완결성과 몰입도 역시 한층 강화됐습니다. 청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해외 진출 성과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된 중국 인터넷 문학은 누적 13만 편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억 5천만 명에 달하며 2025년 한 해에만 4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유입됐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활성화되어 있는 글로벌 인터넷 문학과 연결 플랫폼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6천만 명, 년간 해외 매출은 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터넷 문학을 원작으로 한 장편 드라마 각색 계약이 약 100건, 애니메이션은 90건, 웹툰은 450건에 달했으며 특히 미니 드라마 각색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463%나 폭증한 9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치 증가는 IP 확장이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다룬 미디어 형태로 재가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매체를 넘나들며 하나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산업의 가치사슬이 확장됨에 따라 내용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디어 융합과 인공지능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들이 량산형, 저품질 내용 쇄신에 나서는 한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교한 미디어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원작을 꾸준히 축적하며 자체 IP 자산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방학 극장과 박스오피스 매출이 최고 기록을 돌파한 가운데 다채로운 동서양 화제작들이 여름 스크린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시즌에는 다양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며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 흥행 상위권에 오른 팔선은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아가 세계 각국과 지역 개봉을 앞두고 있어 전설 속 팔선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하여 다시 한번 바다를 건너 세계 무대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신작들의 릴레이 개봉 외에도 올여름 전국 각지의 극장들은 기존의 단조로운 상영관의 틀을 깨고 영화 플러스 형태의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보드게임, VR 체험, 테마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영화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극장은 영화 관람 장소를 넘어 도시의 공공문화 공간이자 청년들의 놀이터, 대중적인 휴식 체험 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서점에서는 영화 퀴즈 대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며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개조해 만든 몰입형 VR 체험관에서는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현실 영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2026년은 소홍 탄생 115돌이 되는 해로 북경 작가 2026 정품 연구와 추천 프로젝트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 주제 세미나가 북경시 물련 예술공방에서 열렸습니다. 소홍은 생사장, 호란하전 등 작품으로 중국 현대문학사에 독특하고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은 줄곧 일반인들 삶의 현장에 주목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소홍에 대한 문학적인 요구와 대중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경사범대학문학원 부원장이며 북경작가협회 부주석인 장리의 작품 그는 수많은 인간 세상을 걸어왔다.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가 북경 10월 문예 출판사에 의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생사장, 로신 선생을 회상하며 등 소홍의 대표작을 주요 시작점으로 삼고 정밀한 독해와 사료적인 고찰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화 중국행 오늘은 세월 속의 시 동네 후어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건물이 입체적인 시이고 소리 없는 노래라며 후어촌은 세월 속에 형성된 자연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시이고 음악일 것입니다. 117년에 후어의 비조인 오양경이 자손을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오씨 중심의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천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후덥다고 해서 동네 이름이 후어촌입니다. 시냇물 금계를 뒤로하고 청산을 마주한 후어는 반듯한 구도의 푸른 벽돌, 검은 기와의 건물들이 높낮이가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의 건물은 예스럽고 심플하며 장중하고 청나라 때의 건물은 다양하고 정교하며 우아하고 민국 때의 건물은 대범하고 완벽하며 실용적입니다. 세월의 이끼로 가득한 돌길을 걸으면 수백 년의 세월을 겪고온 오래된 건물들이 소리 없이 어젯날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거리 양쪽 건물의 문들에는 효도와 출세, 풍작 등을 뜻하는 정교한 조각들이 후어촌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1810년에 세워진 사마제는 후어촌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원 3개에 방 29칸을 가진 사마제는 삼중으로 된 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벽돌로 쌓은 처마 3겹의 문이고 앞뒤에 사마제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두 번째 문은 둥근 아치형의 문이며 양쪽에 작은 문을 하나씩 거느렸고 세 번째 문에는 앙첨산두와 서부, 묵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역사인물과 동물, 꽃을 비롯한 다양한 화두의 무늬들이 조각되어 있고 달필로 쓴 해서체의 식구는 더더욱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1468년 명나라 때 신축한 연경당은 후어촌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가장 오래된 명나라 때 가옥입니다. 모난 기둥과 가는 대들보, 복잡한 처마, 유연하게 뻗은 지붕 등은 명나라 건물의 특색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3년 청나라 때 지은 병산정사는 패방식으로 된 문과 굵은 기둥과 호방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후원의 건물과 별채는 명나라 풍을 보여주는 은은한 조각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때 지은 존성당은 부친과 아들 두 세대에 걸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앞쪽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뒤쪽의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26칸의 방을 가진 전성당에서 또한 볼거리는 모양이 락타 같은 400여 년 수령의 고목입니다. 후어촌 팔경의 하나인 내천정은 후어촌과 동갑입니다. 아직도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이 우물에 돌을 던지면 종소리 같은 소리가 오래도록 울려나오기도 합니다. 후어촌 특색의 하나는 사당 건물입니다. 후어촌에는 오씨종사와 오이정 공사를 비롯해 7채의 사당 건물이 있습니다. 웅장한 사당 건물들은 인물이 많이 나고 문화가 번성하며 경제가 번영하는 후어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7년에 건설된 오씨종사는 오씨 가문의 총사당입니다. 벽돌로 된 문도 외의 다른 건물은 모두 청나라 때 전란에 무너지고 폐허에 원상 복구한 건물들입니다. 세 겹의 정원을 가진 오씨종사는 문 밖에 장대석을 두고 양쪽 담에는 그림을 그렸으며 문 상단에 오씨종사라는 네 글자를 돌에 새겼습니다. 다섯 칸으로 된 안채 서륜당은 돌기둥에 나무 대들보를 가집니다. 건물 상단에는 수십 쪽의 액자와 가훈이 새겨져 있고 그중 충효렴절은 보기 드문 서예 작품이기도 합니다. 1915년에 세워진 오이정 공사는 안채를 중심으로 양쪽에 별채를 거느리고 루각식 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당과 오래된 저택, 오래된 액자, 오래된 목각물이 많은 후어촌에는 오래된 민간예술 또한 많습니다. 해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등불축제, 나비축제, 칼춤축제 등이 개최되며 자수품과 편직물, 전통 공법에 의한 철물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영

0: 영향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삶의 쉼표인 독서, 요즘 화제라 되고 있는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가, 작가 애위가 쓴 장편 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 여섯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인의 정서적인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골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인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여섯 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리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곤곡의 명창 서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범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 이 책에서는 인류학 학자인 종수교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의제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 거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작품은 대중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 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 작품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교원보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서로 다른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변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위대한 일생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넘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의 발전과 교원 대오의 풍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새끼의 등대.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어촌의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주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올라가 등대를 지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 큰 태풍과 파도가 자주 들이닥쳐 물질적인 결핍을 겪은 일, 주인의 아내와 딸이

조인을 문안하러 가던 중 그만 목숨을 잃은 등 등대지기의 세월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어촌의 일상과 외딴섬의 사계절이 촘촘하게 어우러져 작가의 필치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작가 오주성이 쓴 이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는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인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풀어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그리고 이야기의 세부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다음은 출해기, 의호상인들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이 책은 9명 의호상인들의 실제 해외 진출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구매하고 세계에 판매한다는 민간 상업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상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골목골목까지 가져가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화 리론과는 달리 장락천과 왕종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생활 세계의 세계화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의호상인들은 소상품을 매개물로 삼고 진정으로 이국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선의로 신뢰를 얻고 차이를 존중하는 지혜로 상생의 상업적인 생태를 구축합니다. 네, 이어서 2026년 영화 시장의 열기와 상위권에 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박스오피스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는 265억 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관객 수는 6억 7천만 명, 총 상영 횟수는 9,6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여름방학 시즌에 성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실 소재 신작 어서오세요 롱리스트랑으로 이는 여름방학 시즌 최대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개봉 10일 만에 박스오피스 12억 원을 돌파하며 여름방학 시즌 흥행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주방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삶의 풍경을 매개로 평화와 대동이라는 핵심 가치를 풀어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외 서사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이야기에서 세계 이야기로 표현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우수한 국산 영화가 년간 박스오피스에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년간 박스오피스 상위 4편은 모두 국산 제품으로 빛이 인생 3, 쿵푸 여자 축구,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 팔선 등이 두드러진 흥행 성적을 거두며 서로 다른 장르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미디 영화 쿵푸 여자 축구는 쿵푸와 스포츠 경기 요소를 결합해 풀뿌리 축구팀이 역경을 딛고 꿈을 쫓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따뜻한 감성의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화교들이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이야기를 교비를 단서로 풀어냈으며 여러 국가의 해외 극장에서 잇따라 상영되면서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 미학을 살린 애니메이션 팔선은 청록빛 산수화를 활용해 동양의 신선 세계를 재현하며 올해 중국산 애니메이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시즌에는 100편이 넘는
국산 혹은 해외 우수 영화가 집중 개봉하면서 영화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국산 영화는 직장 코미디, 생태 다큐멘터리, 중국 전통풍 탐정,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췄습니다. 수입 영화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새로운 날은 북미보다 먼저 개봉해 중국 시장의 핵심적인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필름 대작 오디세이는 박스오피스 3억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영상미와 음향을 선보였습니다. 스릴러 영화 어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도 새롭게 개봉했으며 고전 영화 쇼생크 탈출의 4K 복원판도 곧 국내 극장에 처음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관객 지원 정책도 영화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경제 촉진의 해를 기반으로 전국에 12억 원이 넘는 영화 관람 보조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영화 관람료는 39.5원까지 낮아져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백 개의 영화관과 2천 개가 넘는 스크린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영화 관람 공간은 도시의 15분 생활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고급 상영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어서 오세요 롱 레스토랑으로와 오디세이 등은 최고급 상영 장비를 활용해 몰입도 높은 영상 음향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영화 관람 수요도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좋은 영화를 몰입감 있게 관람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콘텐츠와 고급 상영 경험이 결합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 산사태 긴급재해구조 업무를 연구 포치했습니다.
0: 습곤평 국가수석이 네팔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네팔 대통령에게 위문 전부를 보냈습니다.
1: 진무 동지의 요체가 북경에서 화장되었습니다.
0: 습곤평 국가수석이 국가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8월 28일 회를 열고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의 산사태 재해 구조 업무를 연구하고 부치했습니다. 습곤평 총서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수석인 습곤평의 제의로 조논이 기립해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의 산사태 재해 조난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는 니팔에서 산사태 재해가 발생해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 기롱통상구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표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당주왕은 이에 깊은 총질을 돌렸습니다. 습곤평 총서기는 즉각 중요한 지시를 내려 긴급 재해 구조와 응급처리 등 업무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습곤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재해 지역으로 급히 가서 피해 주민들과 재해 구조 인원들을 유문하고 현장에서 재해 구조와 응급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당주왕의 확관령도와 공무원 실무팀의 지도 아래 소장자치구, 응급관리부 등 관련 부문과 소방구조대오, 중국 안능 등 전문 구조 인력은 신속히 움직였고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도 명령을 받고 즉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재해구조 작업은 긴장감 속에 질서정연하게 진행됐으며 주민 대피와 사후 처리 등 업무도 전면적으로 시작돼 추진됐습니다. 회는 이번 재해는 고온 고한 지역에서 발생해 골짜기가 가파르고 기후가 변덕스러워 주변에 여전히 많은 빙하, 빙호와 지질재해 위험이 존재해 재해구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수색구조 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실종자 수색구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공동협의를 강화하고 관측과 조기경보를 강화하며 온세코와 주변 산체의 안정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현장 인원 관리를 강화하여 구조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을 적절히 대피시키고 무효를 구호 등 사후 처리 업무를 치밀하고 세심하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네팔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구호 협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회는 위험 잠재 요인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해야 하며 청장 고원의 빙하, 빙호 자원 조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동쪽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해 재해 연쇄 위험 식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처리 기재를 보완하고 상하류의 위험 잠재 요인에 대한

0: 탄처, 조기 경보, 대응 련기를 강화하며 위험 구역 인원 이동 경로와 정착 장소 등 인원 대피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구조 핵심 인력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이 큰 고원 산하 국경 등 편벽한 지역의 소방구조, 공중재해구조 등 인력 배치를 적절히 늘려 도로, 전력, 통신 투절 상황에서의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경 재해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응급관리와 재해예방, 재해감소, 재해구조 수준의 향상을 공동 추진해야 합니다. 회는 발전과 안전을 잘 총괄하고 극한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며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치적 책임감을 높여 안전과 안정에 관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8월 28일 네팔의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네팔 파우델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과 네팔 국경의 기롱 라수와 통산구에서 심각한 산사태 재해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주민들을 이전 대피시키고 부상자 치료를 다그치면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네팔은 산과 강이 이어졌고 운명을 함께해왔습니다. 중국은 네팔의 구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국 인민이 손을 맞잡고 하루빨리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가 네팔 발렌드라 총리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0: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충실한 공산주의 전사이며 우리나라 민족사업과 경제건설 전선에 걸출한 지도자이며 중국인민총취업상회 제14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인 진무동제유체가 28일 북경 팔보산 혁명공묘에서 화장됐습니다. 진무동지는 병으로 2026년 8월 24일 15시 5분 북경에서 향년 72세를 일기로 소고했습니다. 28일 오전 팔보산 혁명공묘 강당은 엄숙하고 장엄했으며 애도곡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대청 상단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진무동지를 깊이 애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현수막 아래에는 진무동지의 영종사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진무동지의 요체는 꽃과 푸른 측백나무 사이에 편안히 안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붉은 중국공산당 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습금평 조락제, 왕혼영 제기, 정설상 리희, 한중 등이 애도곡 소리 속에서 천천히 진무동지의 요체 앞에 천천히 다가가 엄숙히 묵념하고 진무동지의 요체를 향해 세 번 경례한 뒤 진무동지의 유가족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무동지가 중병을 앓는 동안과 별세 후 습금평 리강, 조락제 왕혼영, 제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은 병원을 찾아 위문하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진무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 관련 지도 동지들은 직접 연결식에 참석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의 책임자, 진무통지의 생전 친우와 고향의 대표들도 연결식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8월 28일 제80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80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1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2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개정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3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개정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4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5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2026년 8월 28일에 내린 결정에 따라 류치원의 민정부 부장 직무를 면직하고 리상관을 민정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0: 8월 28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비쇼케크에 가서 게르기스 수단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앞서 게르기스 수단 언론보와 까바루 국가통신사에 손잡고 중국과 게르기스 수단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소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기르기스 스탄은 서로 밀접하게 의지하는 좋은 이웃이자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벗, 서로 성취하는 좋은 벗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교류 역사는 아주 유구합니다. 고대 비단의 길은 대를 이어 양국 인민의 친목을 증명해줍니다. 수교일의 쌍방은 상호 존중, 설린 친선, 상호 학습과 참조, 호혜 상생의 리념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상호 신뢰를 정진하고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쌍무 관계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설린 친선에서 전략적 동반자에 이르고 다시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중국 기르기즈 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설린 친선, 번영 공유의 중국 기르기즈 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쌍무 관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귀고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면서 리익의 융합으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마음의 소통으로 교류와 창조를 지속하며 의리로 서로를 지키면서 위험과 도전에 함께 맞서서 양국 관계에 끊임없이 새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의 15차 5기는 전환기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기르기스스탄은 2030년 전까지의 국가 발전 요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신 기르기스스탄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쌍방은 중국 기르기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주며 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더 큰 교류를 해야 합니다. 설린 우호 관계를 다지고 발전 전략 간의 접목을 강화하며 국정 운영 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해 공동 발전과 진흥을 위해 굳건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해 상생을 견제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주순으로 삼으며 실무협력에 끊임없는 질적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양국 간의 문화, 관광, 예술 매체, 싱크탱크, 청년, 고고, 보건 등면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유대를 전면적으로 조이고 민심 상통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단호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듬을 관찰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창립 25년 내 상해 협력 경우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종종, 공동 발전 도모의 상해 정신을 육성하고 이를 실천해 왔으며 린접 국가들이 동맹을 맺지 않고 함께 안전과 안정을 지키며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는 신형의 역내 협력 모식을 모색해냄으로써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인 역내 협력기구를 부상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의장국 담당 이래 성원국 간의 공감대를 응집시키고 실무협력을 추진하는 등면에서 대량의 탁월하고 효과성 있는 업무를 해온 기르기즈스탄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이번 정상회담이 반드시 원만한 성공을 거두어 각 측이 상해 정신을 한층 더 전승하고 선양하며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새 원동력을 주입하리라 믿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습근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8월 27일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을 찾아 기롱 통상구 산사태 재해 구조와 응급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는 재해 지역 주민들의 안위를 매우 걱정하면서 재해 구조와 응급처리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확고히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구조와 응급처리 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시가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롱 재해 지역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구조 대원들을 유문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이번 재해로 중대한 인명 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해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 과학적인 수색 구조 방안을 마련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로, 통신, 전력 등 피해를 입은 기반 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구조 통로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장 일선에서 분투하는 구조 대원들의 로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속 작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안전 방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리재민 림시 거주 시설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구호물자 조달과 운송을 계속 잘해 리재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온정을 실감 있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 지휘부에서 리강 총리는 서장 자치구와 관계 부문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구조와 비상 대응 업무를 추가로 연구 포치했습니다. 구조 인력과 장비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현장 통일 지휘를 강화해 실종자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현장 구조를 유력하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사후 처리를 위해 조난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인도적 배려와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무효과 구호 조치를 철저히 리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해 지역과 주변 지역의 기상, 수문, 지질 등에 대한 관측과 예보, 경보를 강화하고 위생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 2차 재해를 엄중히 방지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과 구조 작업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대외 비상 대응과 소통 조정을 강화해 관련 외국 측과

0: 함께 실종자 파악과 사후 처리 등을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층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더욱 발휘시켜 피해 주민들이 굳건한 신심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 홍수기에 있으며 홍수 방지와 태풍 대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표했습니다. 극한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마비된 사고 방식을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면서 중점 지역과 구역에 대한 순찰과 위험 요소 제거를 강화해 각종 재해 방어 업무를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1: 28일 오후 소장 소방구조총대의 제1진 6명 대원과 사천 소방구조총대 제1진의 15명 대원이 구조견 한 마리를 앞세우고 수색구조에 나섰고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20명 대원과 구조견 2마리가 기룡통산구 관할 공문구역에 도착해 수색과 구조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당원들이 앞장서고 최전선에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곤란을 극복하면서 구조의 핵심 위치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전문대원이었습니다. 28일 오전 여러 구조 용량이 기룡현 살륵향 리비촌의 전선 집결지에 출발해 기룡 통산구에로 향했습니다. 산길이 좁고 험준했기 때문에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소속 당원 20명은 두 조로 나뉘어 경량구조 장비와 위성통신기기를 휴대하고 산등성이를 따라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1대대 2중대 대대장 추명기는 모두가 도보로 산을 넘어 목적지로 향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동지대 부지대장이 우리 대원 10명을 이끌고 오전 9시 10분에 출발했고 나는 오전 11시에 제2진의 당원 돌격대를 이끌고 뒤따라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술이 키르기스스탄의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데 조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북부의 한 현대식 공장 건물 창가에서 현지 청년 에케르베 코프가 멀리 보이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꿈은 언젠가 이 산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슈케크는 도시가 쓰레기로 둘러싸이는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북쪽의 한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호남 군신 환경보호 주식유관회사가 투자 건설을 운영하는 비슈케크시 쓰레기 과학기술처리발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준공돼 가동식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25세의 아케르페 코프는 해당 프로젝트의 집합지역 운영조작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요 업무는 주황통제실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공장의 쓰레기 처리와 발전의 각 공정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변화를 관찰해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자기와 동료들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크르페 코프는 중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동료들이 이 새로운 공장을 세워 우리 고향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선진적인 환경보호 리념과 기술을

0: 연소로 발생한 가스는 탈광, 탈질, 집진 등 무해화 처리를 거친 뒤 배출됩니다. 프로젝트 총경리 장금방은 회사는 성숙한 쓰레기 소각 발전 기술을 키르기스 스탄에 도입해 비쇼케크의 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고 친환경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민생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린근의 주민 알리포바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이 악취가 심했고 쌓인 쓰레기가 때로는 저절로 불이 붙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모두의 기분도 더 좋아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쇼케크시 쓰레기 과학기술 처리 발전 프로젝트의 총 계획 일일 쓰레기 처리 규모는 3,000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쓰레기 일일 처리 규모는 1,000톤이고 년간 전력망 공급 전력량은 약 1억 4,600만 킬로와트시이며 년간 탄소 감축량은 10만 톤에 달합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자파로브는 사업 준공 및 가동식에서 참석해 연설할 때 이 사업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전력 생산을 증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슈케크의 생태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전력 사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크루페 코프는 비슈케크시 쓰레기 과학기술 처리 발전 프로젝트 2기 공사가 이미 가동된 것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는 키르기스스탄 이셰크 호주와 OCC에서 유사한 두 프로젝트를 건설 중입니다. 그는 쓰레기산이 영원히 과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환경보호 기술과 친환경 생활방식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기술이 키르기스스탄의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데 조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천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승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결혈특별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적 고립 행동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서선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국가안보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강진 교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 계속 교류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안보는 국가 발전의 근본 전제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안정, 문화 번영은 모두 국가의 안전을 보장으로 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단편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말할 때 이 대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사명을 확고히 이행하면서 묵묵히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당과 인민에게 충성을 다하며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 국가 안전기관의 인민 경찰들입니다.
5: 저는 장몽연입니다. 국제관계학원의 청년 교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안보경찰은 극히 신비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이들을 보다 더 깊이 요해하기 위해 저는 북경 묘봉산에 위치한 평서정보연락소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 이곳은 우리 당의 비밀 교통선이었습니다. 혁명선열들은 이곳에서 당의 서류와 인원을 호송하고 물자를 이송하면서 방조항과 지도사들을 보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전시청에서 저는 조각상 하나를 봤습니다. 돌탁자 옆에서 열심히 무전기를 다루는 이 젊은 여성은 누굴까요? 왜 외딴 산간마을에서 전보를 치고 있는지 정원 뒤쪽에서 그 답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본 조각성의 원형은 은폐된 전선에서 싸웠던 여웅 선배입니다. 당시 그녀는 이 마을의 한 촌민과 부부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항일전쟁의 가장 간과한 연대의 그녀는 6년이라는 시간을 아침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이 비좁은 산골에서 비밀리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모스오 발신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화에서 정보원이 이 발신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발신기는 장단음의 조합을 통해 외부로 정보를 발송합니다. 당시 은폐된 전선에서 싸우던 영웅 선배들은 이런 산골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당 조직에 수많은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평소 정보연락소 역사에는 수많은 여웅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드라마 잠복의 주인공 여칙성과 취평의 원형 중 한 명이 바로 이곳에서 왔습니다. 오늘 혐영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새일대 국가안보경찰의 몸에서 전승되고 발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과학기술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불안정 요인의 침습으로 국가 안보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 국가안보기지 당대 국가안보경찰의 전설적인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녀 이름은 진흔유입니다. 그녀의 사무실에 걸린 수많은 여웅모범 상장과 메달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원인 때문에 저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녀와 오래 지냈던 동료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2014년이었을 것입니다. 진흔여가 주목하고 있는 용의자 왕모가 귀국했습니다. 왕모는 10년째 진흔여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왕모는 각종 공무 행사를 통해 범죄 증거를 숨겼고 그 후 또 해외에 주재했기 때문에 경찰들의 정찰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진흔여의 수사는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왕모가 귀국할 때 진흔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왕모의 이상한 행동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가 버린 쓰레기에서 찢긴 종이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검증을 거쳐 최종 증거로 확정한 후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나포 과정의 몇 개월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진흔여는 매일마다 단서를 분석하고 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듭했습니다. 외로움과 적막함을 견뎌내는 이런 인내력과 견지는 국가안보 경찰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고 또한 소중한 품성입니다.
5: 진 경찰관을 통해 저는 국가안보 경찰의 이야기를 많이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앞에서 이들은 과감히 앞장섰고 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싸웠으며 가족과의 이별 앞에서 나라의 이익을 선택하면서 아무런 원망과 불평도 없이 선뜻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의 탐방을 통해 저는 이들이 보여준 충성심과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들은 늘 이름을 감추고 살지만 나라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시각에는 적들이 두려워하는 천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충성과 열혈로 신시대 국가안보의 강철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0: 네, 습금형이 좋아하는 전구 제10부 우뚝 서선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다섯 번째 법은 들으셨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6: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상순 길림화학섬유그룹 단곡회사 생산공장에서는 탄소섬유 원사가 한 다발식 산화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탄곡회사 고성능 작업장의 전호부주임이 소개한 데 의하면 35개 탄소 섬유의 단일 섬유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지만 강도는 강철의 7 내지 9배에 달합니다. 2025년에는 길림화학섬유그룹의 탄소섬유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길림성은 첨단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고품질 발전에 거센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길림성은 기존 자원을 새롭게 바꾸고 전통 산업의 새로운 강점을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 홍기 제조센터의 번영 공장 구역에서는 산업용 로봇 팔이 날렵하게 움직이며 차체의 골격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균 1분도 채 되지 않아 완성차 한 대가 생산 라인에서 내려옵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정기술부 총조립기술 고급 주임인 장국용은 작업장의 용접 자동화율이 100%에 달하고 2만 대의 설비가 전면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사전 경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지혜의 힘을 빌렸습니다. 최근 길림성은 자동차, 석유화학, 장비 등 전통적 강세 산업에 집중해 지능형 개조와 디지털 전환으로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업종별 맞춤형 대책으로 개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또 대학과 연구기관 등 영역이 기업의 기술 난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므로써 성과 전환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길림성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국 상위권에 들었고 식품, 석유화학 등 강세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7.5%, 11.5% 증가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의 완성차 판매량은 330만 2천 대를 돌파해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길림성은 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자동차 경량화와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적용을 확대해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네, 길림성은 또 거대한 증량으로 신흥 산업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역전 1호 원격 조종 14 운반 로켓이 길림 고분 07C04호 위성 8기의 위성을 예정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길림 1호 위성 공장은 30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장광위성기술 주식 유한회사에 들어서면 로봇이 위성의 중요한 광학 부품을 가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길림 1호 위성의 부품 국산화율은 100%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연간 200개의 원격 탐사 위성과 200개의 통신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림성은 광전자 정보산업을 1호 공정으로 간주하고 직접 광전자를 비롯한 전국 중점 실험실을 건설하고 장춘 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와 장춘 이공대학 등 연구 자원을 통합해 성급 실험실을 구성함으로써 전 산업사슬 기술단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길림성은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신에너지와 신장비, 신소재, 광전자 정보 등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산업이 육성 단계에서 성장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분야에서 길림성은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 한량지 적용 등 난제를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에너지 지능형 조절, 고급 친환경 장비, 다중에너지 융합 응용 등 최전선 분야를 꾸준히 심화해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길림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0: 에너지 설비 용량은 3,389만 6,700kW에 달했습니다. 네, 길림성은 또 변수를 육성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춘 첩익 자동차 과학기술 주식 유한 회사가 주도하고 길림성 공업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출자하여 길익 최화 로봇 유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올해 회사가 개발한 질검과 산업검사 로봇이 숙련된 검사원과 함께 자동차 배선 하네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정확도는 모두 100%에 달했습니다. 네,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2025년 이후 길림성은 누적 4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역량을 모아 난제 해결에 나서는 프로젝트 9개를 착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길림성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 산업 과학기술 혁신 연합체가 출범했습니다. 첫 33개 회원사는 장춘 첩익 자동차 과학기술 주식 유한회사,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등 주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아우르면서 전과정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최화지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길림성은 소재와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길림성의 공업 로봇 제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81% 증가했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제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27% 증가했으며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5% 증가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미국의 경제적 고립 행동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대치한 지 거의 반년이 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24일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란에 시행해 이란의 타협을 압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겉보기에는 대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실행 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란의 경제와 민생 압박을 더욱 키우겠지만 이란을 굴복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란 측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 충돌을 격화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진퇴양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행동이 경제 결전인지 아니면 경고 사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4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 범위를 항공, 디지털 자산, 금, 해운, 기술 산업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이란과 관련된 일부 교육 활동, 개인 송금, 회의 서비스, 스포츠 및 학술 교류 등 분야에 많은 허가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 및 미사일 기술, 사이버 작전, 석유 무역 등과 관련된 이란의 관련 기관, 개인, 선박 약 60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벤센트는 또 이란과의 경제적 연계를 끊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즉시 발표하지 않았고 행동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즉각적인 전면 제재는 전 세계 금융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 이란 문제 특사 로버트 말리는 베센트의 제재 관련 발언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당장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과 경제적 연관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베센트의 발언이 다소 유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서 대대적으로 주장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 결전은 오히려 경고 사격에 가깝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주 이란에 대해 역사상 국가를 상대로 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고 베젠트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글을 올려 이란에 대해 경제적 결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경제 위협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배경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갈등, 제한된 군사 선택지, 다가오는 중간선거로 인한 복합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네,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용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강경한 표현을 통해 정책 격상의 느낌을 주고 의도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표현이 강경하다고 해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이란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과 미국의 봉쇄의 영향으로 이란 국내에서는 현재 통화 팽창이 심하고 통화 가치가 약재를 보이며 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베젠트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이란 화폐 2알의 달러당 환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분명 이란의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지만 이란은 그 때문에 정치적 양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양보가 제재를 감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은 오랫동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해왔기에 이란의 경제 체계는 이미 제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곧바로 이란의 극한 압박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각 산업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제재는 결국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인 모하벨은 24일 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미국이 지난 47년 동안 이란에 대해 제재, 전쟁, 분열, 선동 등 적대적 전략을 취해왔지만 모두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협에 직면한 이란의 대응은 이전보다 더욱 단호할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 파이셰히 진도 같은 날 미국은 이란과 교섭할 때의 언행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권과 억압에 의존하는 것은 관련 외교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퀸시 국가정책연구소의 수석 부사장인 트리타 팔씨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제재가 분명 손실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그 손실을 상대국의 정책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은 거의 한 번도 그렇게 해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경제 제재로 군사 행동을 대신해 이란의 굴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만 만약 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이란은 군사 행동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카타르 캠퍼스의 마이클란 카무라와 교수는 트럼프가 제재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고 더 거칠게 위협할수록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전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 조켄트는 이란 강경파의 눈에는 오직 군사적 타격만이 미국의 효과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은 미국의 중동지역 군사기지와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이미 군사적 수단으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맞서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란 부외무장관 겸 외교부 정치와 국제문제연구센터의 하티브 자드 주임은 미국 측의 지속적인 극한 압박에 직면해 이란 정부가 각 기관을 조율하고 여러 방면의 자원, 특히 군사 자원을 동원해 제재의 효력 상실을 추진하며 국가 이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다른 나라들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의 레자이 비서는 최근 이란의 이웃 국가들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경제전에서 미국 편에 선다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이란의 저항 의지를 꺾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군사 충돌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에 역효과를 주어 이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으며 합의도 이룰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의 베테랑 연구원인 스티븐 워트하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억압을 통해 다른 나라를 자기 뜻에 따르게 하는 데 집착하면서도 상대의 전략 목표와 국내 정치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은 아니죠.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르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죠. 성숙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차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벽 한가에 홀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로년,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인생이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교훈이 거름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해야 합니다. 젊음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은 비우고 속은 채워서 건강한 생각으로 365일을 잘 보냅시다.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순아입니다. 가끔은 구구절절 긴 문장보다 짧지만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면세는 분들에게 전하는 글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긴 여운을 남겨주는 글이기도 한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소명 가수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고 보리가 흩날리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년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 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 제도, 공간계획 체계, 자원총량 관리 및 전면적 조략 제도, 자원 요상 사용 및 생태 보상 제도, 환경정비 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 시장 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 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 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지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 기능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생태환경부를 구성하여 각 관계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생태환경보호직책을 통합하고 생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직책을 동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측,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측,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환경 품질 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염물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 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 계획 통합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 토지 절약 사용 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 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 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상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무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종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재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 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대

0: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구리송.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흔히들 만능혈이라고 말하는 오형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형은 만능혈로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혈 의학 관점에서 보면 오형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보명 혈액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 선택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능혈이라는 견해는 주로 O형 적혈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에 의항원과 B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혈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체계는 외래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O형 적혈구는 이 두 가지 항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뚜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수혈 전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응급혈액으로 O형 적혈구를 직접 선택하여 응급치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O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O형 혈장은 천연적으로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을 많이 함유한 O형, 전혈 등을 B-O형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란 항체가 환자의 적혈구와 결합되어 응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O형 전혈은 일반적으로 림상에서 직접 주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혈장을 제거한 적혈구 현타액 또는 저효가 O형 전혈을 선택하여 수혈 부작용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형 적혈구도 의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면역기능 저하군은 면역 반응에 더 민감하므로 원칙적으로 동형 수혈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동형 수혈을 피해야 합니다. 정적으로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만능혈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조건에서 동형 수혈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다음 전기밥솥 밥 보온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에 남은 밥을 저녁에 다시 먹으려고 계속 전기밥솥 전원을 켠 채 보온 상태로 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간편하고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이 행동이 세균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밥솥은 덮개가 있고 전기가 통하며 온도가 높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천성 종양병원 림상영양과 주임의사 옹조견은 2026년 병원의 위책 개정에 글을 발표해 전기밥솥에서 4시간 이상 보온된 음식은 세균의 번식 천국으로 변하며 심지어 발암물질이 조용히 생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식품의 위험 온도대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온도대는 5도에서 60섭씨도입니다. 이 구간은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안한 영역으로서 대부분의 병균이 이 온도대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일반적으로 온도를 60도에서 70섭씨도로 유지하지만 두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가열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층의 공기와 접촉한 부분은 온도가 60섭씨도 이하로 쉽게 내려가 위험 온도대로 떨어집니다. 다음, 2차 오염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몇 입 먹거나 숟가락에 침이 묻으면 세균이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포도 상고균과 살모넬라균은 일단 침투하면 적정 온도에서 20분 내에 두 배로 증가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경미한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위장염,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녹색잎, 남새 자체에는 천연질산염이 들어있어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킵니다. 아질산염은 위에 들어가 단백질 분해산물과 결합하여 간암, 위암,

식도암과 관련된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냄비에 오래 넣어 보온하는 남세료리는 발암 위험이 은연중에 높아지게 됩니다. 한번 섭취하면 함량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매일 섭취하면 간 부담과 세포 손상이 계속 누적돼 발암 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기 밥솥의 보온 모드에 있는 음식은 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다 먹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냉장고에 넣어 냉장 보관하여 세균과 위험 요소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여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은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가장 즐겨 먹는 고기 부위로 꼽힙니다. 겉은 바삭하게 익혀 식감을 살리고 지방의 고소한 풍미와 풍부한 육즙은 그야말로 일품이죠. 기름진 삼겹살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란 편견이지만 여러 영양학적 장점을 갖습니다.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분전환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돼지고기는 건강의 리로운 보양식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체내 부족한 진액과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평가됩니다. 동의보감에는 돼지고기가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충하는 데 좋다고 기록돼 있으며 본초 강목에서는 위장을 부드럽게 하고 체내 진액을 보충하며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조술돼 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찬 성질에 속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상추, 양파, 마늘 등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류와 함께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추는 고기를 구울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인체의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됩니다. 삼겹살에 소주나 맥주 등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는 간주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간이 근육과 인대 건강을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음식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과 인대의 회복을 방해하고 허리, 목, 무릎 등 척추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각종 근육 관절통이 나타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삼겹살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지만 술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통풍, 비만, 지방간 등 다양한 건강 문제 위험을 높입니다. 술 대신 상추, 깻잎, 양파 등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한편 평소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친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활용 미성년 검찰 작업실 변강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준다라는 제목으로 기림성 활용시 인민검찰원 화소곰 미성년 검찰 작업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룡시 인민검찰원에는 화소곰이라는 특별한 명칭의 미성년 검찰 작업실이 있다. 이 이름에는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이라는 뜻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화룡검찰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강의 아이들을 굳건히 지켜왔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작업실에서는 법치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나가고 있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검찰관 플러스 청년 간부로 구성된 화소곰 작업실을 내오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방조 교육 기지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화룡시 교육국 공정단 화룡시위와 함께 변강행 결선가정 아동관심 법률순회 강연을 전개하는가 하면 2020년에는 검찰원 청년 간부들로 구성된 화소곰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으며 검찰원 간부와 검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애심장학금도 마련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사 심리전문가팀을 도입했고 2025년에는 학습과 체험을 통합한 청소년 법치교육기지를 준공했다. 설립 이래 화소곰 작업실은 법치 교육을 중심으로 심리적 돌봄을 연결고리로 삼아 변방 미성년자 보호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화룡시는 변강에 위치한 까닭에 일부 학교는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부모가 외지로 나가 일하는 농촌 아이들에게 법률 교육과 심리적 관심은 절실한 과제로 나섰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화소곰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다. 강연단은 직접 병강마을의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측과 협력해 맞춤형 강의를 실시했다. 아이들의 연령대와 리해 수순에 맞춰 법률 지식과 생생한 사례를 결합해 아이들이 리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법률 지식을 전파했다. 강연단은 조선어와 한어로 진행되는 법치 강연을 통해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을 결합해 법치 교양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보장했다. 화소곰 법률순회 강연단의 발걸음은 변강의 구석구석에 닿았다. 지도상으로는 작은 점에 불과했던 학교들도 그들의 방문을 통해 법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방이 곧 보호라는 이념은 강연단의 모든 강연과 모든 교재에 깊이 녹아들었다.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등 조제에 대한 법치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안전간담회, 분쟁조정, 학교 주변안전 점검 등에 참여하며 리론학습 플러스 몰입형 체험이라는 혁신적인 법치 교양 모델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법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했다. 법정의 엄숙함을 재현한 모의법정,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법률 퀴즈, 실제 사례를 각색한 극화 공연까지 화소금의 강의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도득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 화소곰의 법치 교양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법률의 씨앗을 심어 그늘이 트리우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들의 열정은 검찰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각기 호응을 불러일으켜 전 지역 사회가 함께 미성년자 보호에 동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법치 교양 못지않게 화소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화룡시 인민검찰원의 법치 부교장이 학교에서 정기적인 법률순회 강연을 진행하던 중 일부 아동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을 넘어 삶의 문제로 화소금은 곧바로 검찰관 조눈에게 애심장학금 모금 제안을 냈다. 제안이 나가자마자 검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한 푼 두 푼 모여 특별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소중한 힘이 되었다. 애심 적립금 봉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매번 종해진 날이면 검찰관들은 제때 장학금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생활과 학업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지금까지 로족 기부금은 7만 7,470원에 달하는 바 여러 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이들은 검찰관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에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업을 원만히 마쳐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화소금의 언니, 오빠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검찰관 언니, 오빠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편지와 밝은 미소는 모든 화소금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꿈꾸던 대학교에 진학하며 이 애심봉사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화소금의 애심 릴레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방과 구제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미성년자 보호를 완성할 수 있다. 화소금팀은 앞서 나가는 법치 교양과 관심 지원을 넘어 길 잃은 아이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아갈 용기와 기회를 주는 데 도움하는 심혈을 기울였다. 적극적으로 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최초의 교육기제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미성년자 관심보호 돌봄 교육기제를 건설했다. 이 기지들은 심리상담, 직업기술훈련, 법치교양을 통합한 종합적인 구조 플랫폼으로서 전문 심리상담사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기술 강사가 그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기술을 가르치며 검찰관이 정기적으로 법률 강의를 제공하여 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배운 후 취업에 성공했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다. 미성년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경에 처한 미성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법구조금 신청 절차를 연계해 현재까지 도합 10만 2천 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공유 기제를 통해 여러 농촌 결손 가정 아동들이 사실상 부양 보호사가 없는 아동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해 갔다. 화소금의 노력은 각계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전국 성주 시급 각급 인민 대표 대회와 정치 협상 회의 위원들은 이들의 업무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화소금 작업실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회 각계의 지지와 참여 속에 미성년자 보호의 동심원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화룡시민검찰원 미성년검찰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4개의 도움 교육기지를 설립했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미성년검찰작업실을 시작으로 이제는 4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첨단 스마트 법치 교육기지로 발전했다. 인력면에서도 한 개 사건 처리소로부터 지금은 20여 명의 법치 선전대와 사회복지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변함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법률 소사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며 미성년자의 성장을 위해 법률이라는 맑은 하늘을 펼쳐줄 것입니다. 화룡시민검찰원 화소금팀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아이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률 수호사로서 화소금은 자신들의 실천으로 예방이 곧 보호라는 약속을 지키며 법의 빛을 등불로 사랑을 버팀목으로 삼아 꿈을 키워오면서 평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소년 보호 이야기를 쏘내려가고 있다. 단순한 집법자를 넘어 아이들의 든든한 보시 되어 준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변강의 구석구석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세요 파죽입니다. 세력의 세, 같은 요, 깨질 파, 대의 죽으로 풀이되는 세요 파죽은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기세가 대단하여 감히 대항할 만한 적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도예는 서진대의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며 요명한 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박학다식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은 도예를 다양한 무기가 갖춰진 무기고에 비유하여 도무고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뛰어난 군사 지휘 능력은 진풀나라의 무제를 설득하여 오나라를 정벌하고 조나 통일을 이루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소안이 멸망한 후 손씨 가문의 동호 정권은 주로 강동 지역에 웅거해 있었습니다. 동호를 정벌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있던 진나라 무제는 양호를 양양으로 지키는 도둑형 추제 군사로 삼고 둔전을 실시하여 군량을 비축하면서 동호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함룡사는 양호가 중병에 걸리자 도예를 자신의 후임으로 천개했고 도예는 양호를 대신하여 동호 종벌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호의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도예는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예측한 후 진무제에게 잇따라 두 번의 장계를 올려 동호 종벌을 촉구했습니다. 진무제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도예가 거듭 간청했습니다. 동호가 이미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오니 하루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의 기세가 더 높아지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제가 도예의 충고를 받아들여 군사를 움직이자 드디어 동호 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나라 20만 명의 대군은 도예의 전략에 따라 여섯 갈래로 나뉘어 동호를 진격했습니다. 도예가 이끄는 군대는 호북 강릉 일대를 함락했고 장군 왕준이 통솔하는 수군은 익주에서 출발하여 강을 따라 남하 동호의 수상 방선을 무너뜨린 후 빠른 속도로 요충지인 모창을 점령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격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가 되니 동호를 거의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오나라 평정을 눈앞에 두고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강물이 범람할 시기인데다가 역병이라도 돌면 위험하니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도예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지금 우리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는 마치 예리한 칼날로 바짝 말라버린 대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릴 기세이다. 세여 봐줘. 이 기세를 몰아 반드시 동호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 두세 마디만 쪼개면 칼날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질 텐데 여기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격을 계속하라. 다수의 장군들이 도예의 주장을 달았습니다. 대강 원년 3월 동호를 향한 마지막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조는 수군 함대를 이끌고 익주에서 출발해 장강 하류로 내려와 공격하고 도예 대군은 육지에서 진격했습니다. 거침없는 진나라의 공격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동호군은 하는 수 없이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로써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삼국 정립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전하는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세요 파죽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파죽지세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기세가 대단하여 감히 대항할 만한 적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서장 시가제시 기룡현 산사태 긴급재해구조 업무를 연구 포치했습니다.
0: 습곤평 국가수석이 네팔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네팔 대통령에게 위문 전부를 보냈습니다.
1: 진무 동지의 요체가 북경에서 화장되었습니다.
0: 습곤평 국가수석이 국가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축이 8월 28일 회를 열고 서장 시가제시 기룡현의 산사태 재해 구조 업무를 연구하고 부치했습니다. 습곤평 총서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수석인 습곤평의 제의로 조논이 기립해 서장 시가제시 기룡현의 산사태 재해 조난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는 네팔에서 산사태 재해가 발생해 서장 시가제시 기룡현 기룡통상구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당주왕은 이에 깊은 종시를 돌렸습니다. 습곤평 총서기는 즉각 중요한 지시를 내려 긴급재해구조와 응급처리 등 업무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습곤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재해 지역으로 급히 가서 피해 주민들과 재해구조 인원들을 유문하고 현장에서 재해구조와 응급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당주왕의 확관 령도와 공무원 실무팀의 지도 아래 소장 자치구, 응급관리부 등 관련 부문과 소방구조대오, 중국 안능 등 전문 구조 인력은 신속히 움직였고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도 명령을 받고 즉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재해구조 작업은 긴장감 속에 질서정연하게 진행됐으며 주민 대피와 사후 처리 등 업무도 전면적으로 시작돼 추진됐습니다. 회는 이번 재해는 고온 고한 지역에서 발생해 골짜기가 가파르고 기후가 변덕스러워 주변에 여전히 많은 빙하, 빙호와 지질재해 위험이 존재해 재해구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수색구조 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실종자 수색구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공동협의를 강화하고 관측과 조기경보를 강화하며 온색호와 주변 산체의 안정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현장 인원 관리를 강화하여 구조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을 적절히 대피시키고 무효를 구호 등 사후 처리 업무를 치밀하고 세심하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네팔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구호 협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회는 위험 잠재 요인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해야 하며 청장고원의 빙하, 빙호 자원 조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동쪽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해 재해 연쇄 위험 식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처리 기재를 보완하고 상하류의 위험 잠재 요인에 대한 관측, 조기 경보, 대응 연계를 강화하며 위험구역 인원 이동 경로와 정착 장소 등 인원 대피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구조 핵심 인력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이 큰 고원 산하 국경 등 편벽한 지역의 소방구조, 공중 재해구조 등 인력 배치를 적절히 늘려 도로, 전력,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경 재해 관리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응급 관리와 재해 예방,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수준의 향상을 공동 추진해야 합니다. 회는 발전과 안전을 잘 총괄하고 국한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며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치적 책임감을 높여 안전과 안정에 관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8월 28일 네팔의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네팔 파우델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과 네팔 국경의 기롱 라수와 통상구에서 심각한 산사태 재해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주민들을 이전 대피시키고 부상자 치료를 다그치면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네팔은 산과 강이 이어졌고 운명을 함께해왔습니다. 중국은 네팔의 구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국 인민이 손을 맞잡고 하루빨리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가 네팔 발렌드라 총리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0: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종신한 공산주의 전사이며 우리나라 민족 사업과 경제 건설 전선에 걸출한 지도자이며 중국민 총취업상회 제14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인 진무동제 유체가 28일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에서 화장됐습니다. 진무동지는 병으로 2026년 8월 24일 15시 5분 북경에서 향년 72세를 일기로 소고했습니다. 28일 오전 팔보산 혁명 공묘 강당은 엄숙하고 장엄했으며 애도곡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대청 상단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진무동지를 깊이 애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현수막 아래에는 진무동지의 영종사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진무동지의 요체는 꽃과 푸른 측백나무 사이에 편안히 안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붉은 중국 공산당 단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습근평 조락제, 왕혼용 제기, 정설상 리희, 한중 등이 애도곡 소리 속에서 천천히 진무동지의 요체 앞에 천천히 다가가 엄숙히 묵념하고 진무동지의 요체를 향해 세 번 경례한 뒤 진무동지의 유가족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무동지가 중병을 앓는 동안과 별세 후 습근평 리강, 조락제 왕혼영, 제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은 병원을 찾아 위문하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진무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 관련 지도 동지들은 직접 연결식에 참석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의 책임자, 진무동지의 생전 친우와 고향의 대표들도 연결식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8월 28일 제80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80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1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2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개정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3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개정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4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5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2026년 8월 28일에 내린 결정에 따라 류치원의 민정부 부장 직무를 면직하고 리상관을 민정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0: 8월 28일 습금평 국가수석이 비쇼케크에 가서 게르기스 수단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가하기에 앞서 게르기스 수단 언론보와 까바루 국가통신사에 손잡고 중국과 기르기즈 수단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기르기즈 수단은 서로 밀접하게 의지하는 좋은 요시자,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벗, 서로 성취하는 좋은 벗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교류 역사는 아주 유구합니다. 고대 비단의 길은 대를 이어 양국 인민의 친목을 증명해줍니다. 수교일의 쌍방은 상호 존중, 설린 친선, 상호 학습과 참조, 호혜 상생의 리념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쌍무 관계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설린 친선에서 전략적 동반자에 이르고 다시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습금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중국 기르기즈 수단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설린 친선, 번영 공유의 중국 기르기즈 수단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쌍무 관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귀고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면서 리익의 융합으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마음의 소통으로 교류와 창조를 지속하며 의리로 서로를 지키면서 위험과 도전에 함께 맞서서 양국 관계에 끊임없이 새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기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기르기즈 수단은 2030년 전까지의 국가 발전 요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신 기르기즈 수단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쌍방은 중국 기르기즈 수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주며 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설린 우호 관계를 다지고 발전 전략 간의 접목을 강화하며 국정 운영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해 공동 발전과 진흥을 위해 굳건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혜 상생을 견제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주선으로 삼으며 실무 협력에 끊임없는 질적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양국 간의 문화, 관광, 예술 매체, 싱크탱크, 청년, 고고, 보건 등면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유대를 전면적으로 조이고 민심 상통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단호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듬을 관찰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창립 25년 내 상해 협력 경우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종종, 공동 발전 도모의 상해 정신을 육성하고 이를 실천해 왔으며 린족 국가들이 동맹을 맺지 않고 함께 안전과 안정을 지키며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는 신용의 영내 협력 모식을 모색해냄으로써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인 영내 협력 기구를 부상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 기구 의장국 담당 이래 성원국 간의 공감대를 응집시키고 실무 협력을 추진하는 등면에서 대량의 탁월하고 효과성 있는 업무를 해온 기르기즈스탄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이번 정상회담이 반드시 원만한 성공을 거두어 각 측이 상해 정신을 한층 더 전승하고 선양하며 상해 협력기구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새 원동력을 주입하리라 믿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디강이 습근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8월 27일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을 찾아 기롱 통상구 산사태 재해 구조와 응급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는 재해 지역 주민들의 안위를 매우 걱정하면서 재해 구조와 응급처리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확고히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구조와 응급처리 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시가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롱 재해 지역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구조 대원들을 유문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이번 재해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해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 과학적인 수색 구조 방안을 마련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로, 통신, 전력 등 피해를 입은 기반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구조 통로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장 일선에서 분투하는 구조 대원들의 로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속 작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안전 방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리재민 림시 거주시설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구호물자 조달과 운송을 계속 잘해 리재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온정을 실감 있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 지휘부에서 리강 총리는 서장 자치구와 관계 부문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구조와 비상 대응 업무를 추가로 연구 포치했습니다. 구조 인력과 장비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현장 통일 지휘를 강화해 실종자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현장 구조를 유력하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사후 처리를 위해 조난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인도적 배려와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무효과 구호 조치를 철저히 리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해 지역과 주변 지역의 기상, 수문, 지질 등에 대한 관측과 예보, 경보를 강화하고 위생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 2차 재해를 엄중히 방지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과 구조 작업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대외 비상 대응과 소통 조정을 강화해 관련 외국 측과 함께 실종자 파악과 사후 처리 등을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층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더욱 발휘시켜 피해 주민들이 굳건한 신심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 홍수기에 있으며 홍수 방지와 태풍 대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표했습니다. 극한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마비된 사고 방식을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면서 중점 지역과 구역에 대한 순찰과 위험 요소 제거를 강화해 각종 재해 방어 업무를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0: 28일 오후 소장 소방구조총대의 제1진 6명 대원과 사천 소방구조총대 제1진의 15명 대원이 구조견 한 마리를 앞세우고 수색구조에 나섰고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20명 대원과 구조견 2마리가 기룡통상구 관할 공문구역에 도착해 수색과 구조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당원들이 앞장서고 최전선에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곤란을 극복하면서 구조의 핵심 위치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전문대원이었습니다. 28일 오전 여러 구조 용량이 기룡현 살륵향 리비촌의 전선 집결지에 출발해 기룡 통상구에로 향했습니다. 산길이 좁고 험준했기 때문에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소속 당원 20명은 두 조로 나뉘어 경량 구조 장비와 위성통신기기를 휴대하고 산등 성의를 따라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1대대 2중대 대대장 추명기는 모두가 도보로 산을 넘어 목적지로 향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동지대 부지대장이 우리 대원 10명을 이끌고 오전 9시 10분에 출발했고 나는 오전 11시에 제2진의 당원 돌격대를 이끌고 뒤따라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술이 키르기스스탄의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데 조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북부의 한 현대식 공장 건물 창가에서 현지 청년 에케르베 코프가 멀리 보이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꿈은 언젠가 이 산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슈케크는 도시가 쓰레기로 둘러싸이는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북쪽의 한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호남 군신환경보호주식유관회사가 투자건설을 운영하는 비슈케크시 쓰레기 과학기술처리발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준공돼 가동식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25세의 아케르페 코프는 해당 프로젝트의 집합지역 운영조작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요 업무는 주황통제실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공장의 쓰레기 처리와 발전의 각 공정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변화를 관찰해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자기와 동료들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크르페 코프는 중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동료들이 이 새로운 공장을 세워 우리 고향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선진적인 환경보호 리념과 기술을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들이 현지 환경에 적응하고 융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협업을 통해 맺어진 이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공장 구역은 작업 환경이 질서정연합니다. 하역 홀 안에서는 수레마다 시내에서 실어온 쓰레기 저장 구덩이에 쏟아넣고 쓰레기 크레인 제어실에서는 작업자들이 거대한 집게로 쓰레기를 집어 투입구에 넣습니다. 그러면 소강로 안에서는 격자가 쓰레기를 회전시켜 약 1000도 이르는 고온으로 쓰레기를 충분히 연소 분해합니다. 연소로 발생한 가스는 탈광, 탈질, 집진 등 무해화 처리를 거친 뒤 배출됩니다. 프로젝트 총경리 장금방은 회사는 성숙한 쓰레기 소각 발전 기술을 키르기스스탄에 도입해 비슈케크의 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고 친환경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민생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린근의 주민 알리포바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이 악취가 심했고 쌓인 쓰레기가 때로는 저절로 불이 붙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0: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전력 사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크루페 코프는 비숲깨끗이 쓰레기 과학기술 처리 발전 프로젝트 2기 공사가 이미 가동된 것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는 키르기즈스 땅 이셰크 호주와 OCC에서 요상한 두 프로젝트를 건설 중입니다. 그는 쓰레기산이 영원히 과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환경보호 기술과 친환경 생활방식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기술이 키르기즈스 땅의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데 조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승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적 고립 행동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

0: 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2: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3: 오늘은지난시간계속으로평화군인습근평이좋아하는전구제10부우뚝서선관문과험준한길은철옹성같더라국가안보편다섯번째부분보내드리겠습니다
4: 강진교수의해설에감사드립니다이어서무엇때문에국가안보를수호해야하는가라는두번째문제와관련해계속교류하겠습니다첫째국가안보는국가발전의근본전제입니다중국의경제발전사회안정문화번영은모두국가의안전을보장으로합니다국가의안전과인민의행복하고평안한생활을위해오늘도많은사람들이묵묵히기여하고있습니다함께단편영상한편보시겠습니다국가안보를말할때이대우를빼놓을수없습니다그들은성스러운사명을확고히리행하면서묵묵히나라의안전을지키고당과인민에게충성을다하며아무런원망도불평도없습니다이들이바로당과인민의충성스러운수호자국가안전기관의인민경찰들입니다
5: 저는장몽연입니다국제관계학원의청년교원입니다대부분사람들에게있어서국가안보경찰은극히신비로운존재일것입니다이들을보다더깊이요해하기위해저는북경묘봉산에위치한평서정보연락소기념관을찾았습니다그럼여러분들을모시고신비롭고영광스러운역사를파헤쳐보겠습니다항일전쟁과해방전쟁시기이곳은우리당의비밀교통선이었습니다혁명선열들은이곳에서당의서류와인원을호송하고물자를이송하면서방조안과지도자들을보위하는데서중요한역할을발휘했습니다전시청에서저는조각상하나를봤습니다돌탁자옆에서열심히무전기를다루는이젊은여성은누굴까요왜외딴산간마을에서전보를치고있는지정원뒤쪽에서그답안을찾았습니다우리가본조각성의원형은은폐된전선에서싸웠던여웅선배입니다당시그녀는이마을의한촌민과부부로위장하고살았습니다항일전쟁의가장간과한연대의그녀는6년이라는시간을아침에는노동하고저녁에는이비좁은산굴에서비밀리에전보를보냈습니다현재여러분들이보고있는것은바로모스오발신기입니다여러분들도영화에서정보원이이발신기를사용하는모습을봤을것입니다발신기는장단음의조합을통해외부로정보를발송합니다당시은폐된전선에서싸우던영웅선배들은이러한산굴에서모든어려움을이겨내며당조직에수많은중요한정보를전했습니다평소정보연락소역사에는수많은영웅인물들이있습니다우리에게익숙한드라마잠복의주인공여칙성과취평의원형중한명이바로이곳에서왔습니다오늘혁명선열들의숭고한정신은새일대국가안보경찰의몸에서전승되고발향되고있습니다현재중국경제는빠르게발전하고과학기술은일취월장하고있습니다하지만세계불안정요인의침습으로국가안보도거대한도전에직면하고있습니다이어서모국가안보기지당대국가안보경찰의전설적인인물을찾아보겠습니다그녀이름은진흔녀입니다그녀의사무실에걸린수많은여웅모범상장과메달은그녀의이야기를대변하고있습니다특수한원인때문에저는그녀를만나지못했습니다그러나수년동안그녀와오래지냈던동료를통해그녀의이야기를들을수있었습니다
6: 저의기억으로는아마2014년이었을것입니다진흔녀가주목하고있는용의자왕모가귀국했습니다왕모는10년째진흔녀의시선안에있었습니다10년동안왕모는각종공무행사를통해범죄증거를숨겼고그후또해외에주재했기때문에경찰

0: 그들의 정찰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진훈녀의 수사는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왕모가 귀국할 때 진훈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왕모의 이상한 행동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가 버린 쓰레기에서 찢긴 종이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검증을 거쳐 최종 증거로 확정한 후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나포 과정의 몇 개월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진훈녀는 매일마다 단서를 분석하고 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듭했습니다. 외로움과 적막함을 견뎌내는 이런 인내력과 견지는 국가안보 경찰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고 또한 소중한 품성입니다.
1: 진 경찰관을 통해 저는 국가안보 경찰의 이야기를 많이 요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앞에서 이들은 과감히 앞장섰고 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싸웠으며 가족과의 이별 앞에서 나라의 이익을 선택하면서 아무런 원망과 불평도 없이 선뜻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의 탐방을 통해 저는 이들이 보여준 충성심과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들은 늘 이름을 감추고 살지만 나라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시각에는 적들이 두려워하는 천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충성과 열혈로 신시대 국가안보의 강철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2: 네,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곡 제10부 우뚝 서선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상순 길림화학섬유그룹 단곡회사 생산공장에서는 탄소섬유 원사가 한 다발식 산화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곡회사 고성능 작업장의 전호 부주임이 소개한 데 의하면 35개 탄소 섬유의 단일 섬유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지만 강도는 강철의 7 내지 9배에 달합니다. 2025년에는 길림화학섬유그룹의 탄소 섬유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길림성은 첨단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고품질 발전에 거센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길림성은 기존 자원을 새롭게 바꾸고 전통 산업의 새로운 강점을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 홍기 제조센터의 번영 공장 구역에서는 산업용 로봇팔이 날렵하게 움직이며 차체의 골격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균 1분도 채 되지 않아 완성차 한 대가 생산 라인에서 내려옵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정기술부 총조립기술 고급 주임인 장국용은 작업장의 용접 자동화율이 100%에 달하고 2만 대의 설비가 전면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사전 경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지혜의 힘을 빌렸습니다. 최근 길림성은 자동차, 석유화학, 장비 등 전통적 강세 산업에 집중해 지능형 개조와 디지털 전환으로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업종별 맞춤형 대책으로 개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또 대학과 연구기관 등 영역이 기업의 기술 난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므로써 성과 전환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길림성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국 상위권에 들었고 식품, 석유화학 등 강세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7.5%, 11.5% 증가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의 완성차 판매량은 330만 2천 대를 돌파해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길림성은 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자동차 경량화와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적용을 확대해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네, 길림성은 또 거대한 증량으로 신흥 산업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역전 1호 원격 조종 14 운반 로켓이 길림 고분 07C04호 위성 8기의 위성을 예정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길림 1호 위성 공장은 30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장광위성기술 주식 유한회사에 들어서면 로봇이 위성의 중요한 광학 부품을 가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길림 1호 위성의 부품 국산화율은 100%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연간 200개의 원격 탐사 위성과 200개의 통신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림성은 광전자 정보 산업을 1호 공정으로 간주하고 직접 광전자를 비롯한 전국 중점 실험실을 건설하고 장춘 광학 정밀기계 물리연구소와 장춘 이공대학 등 연구 자원을 통합해 성급 실험실을 구성함으로써 전 산업사슬 기술단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길림성은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신에너지와 신장비, 신소재, 광전자 정보 등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산업이 육성 단계에서 성장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분야에서 길림성은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 한량지 적용 등 난제를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에너지 지능형 조절, 고급 친환경 장비, 다중에너지 융합 응용 등 최전선 분야를 꾸준히 심화해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길림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3,389만 6,700kW에 달했습니다. 네, 길림성은 또 변수를 육성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춘 첩익 자동차 과학기술 주식 유한회사가 주도하고 길림성 공업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출자하여 길익 최화 로봇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올해 회사가 개발한 질검과 산업검사 로봇이 숙련된 검사원과 함께 자동차 배선 하네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정확도는 모두 100%에 달했습니다. 네,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2025년 이후 길림성은 누적 4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역량을 모아 난제 해결에 나서는 프로젝트 9개를 착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길림성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 산업 과학기술 혁신 연합체가 출범했습니다. 첫 33개 회원사는 장춘 첩익 자동차 과학기술 주식 유한회사,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등 주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아우르면서 전과정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재화지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길림성은 소재와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0: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길림성의 공업 로봇 제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81% 증가했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제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27% 증가했으며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5% 증가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미국의 경제적 고립 행동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대치한 지 거의 반년이 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24일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란에 시행해 이란의 타협을 압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겉보기에는 대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실행 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란의 경제와 민생 압박을 더욱 키우겠지만 이란을 굴복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란 측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 충돌을 격화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진퇴양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행동이 경제 결전인지 아니면 경고 사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4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 범위를 항공, 디지털 자산, 금, 해운, 기술 산업 등 다섯 개 분야로 확대하고 이란과 관련된 일부 교육 활동, 개인 송금, 회의 서비스, 스포츠 및 학술 교류 등 분야에 많은 허가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 및 미사일 기술, 사이버 작전, 석유 무역 등과 관련된 이란의 관련 기관, 개인, 선박 약 60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벤센트는 또 이란과의 경제적 연계를 끊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즉시 발표하지 않았고 행동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즉각적인 전면 제재는 전 세계 금융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 이란 문제 특사 로버트 말리는 베센트의 제재 관련 발언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당장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과 경제적 연관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베센트의 발언이 다소 유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서 대대적으로 주장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 결전은 오히려 경고 사격에 가깝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주 이란에 대해 역사상 국가를 상대로 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고 베젠트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글을 올려 이란에 대해 경제적 결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경제 위협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배경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갈등, 제한된 군사 선택지, 다가오는 중간 선거로 인한 복합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네,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용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강경한 표현을 통해 정책 격상의 느낌을 주고 의도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표현이 강경하다고 해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이란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과 미국의 봉쇄의 영향으로 이란 국내에서는 현재 통화 팽창이 심하고 통화 가치가 약재를 보이며 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베젠트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이란 화폐 ER의 달러당 환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분명 이란의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지만 이란은 그 때문에 정치적 양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양보가 제재를 감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은 오랫동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해 왔기에 이란의 경제 체계는 이미 제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곧바로 이란의 극한 압박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각 산업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제재는 결국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인 모하벨은 24일 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미국이 지난 47년 동안 이란에 대해 제재, 전쟁, 분열, 선동 등 적대적 전략을 취해왔지만 모두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협에 직면한 이란의 대응은 이전보다 더욱 단호할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 파이셰 히진도 같은 날 미국은 이란과 교섭할 때의 언행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권과 억압에 의존하는 것은 관련 외교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퀸시 국가정책연구소의 수석 부사장인 트리타 팔씨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제재가 분명 손실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그 손실을 상대국의 정책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은 거의 한 번도 그렇게 해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경제 제재로 군사 행동을 대신해 이란의 굴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만 만약 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이란은 군사 행동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카타르 캠퍼스의 마이클란 카무라와 교수는 트럼프가 제재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고 더 거칠게 위협할수록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전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 조켄트는 이란 강경파의 눈에는 오직 군사적 타격만이 미국의 효과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은 미국의 중동지역 군사기지와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이미 군사적 수단으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맞서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란 부외무장관 겸 외교부 정치와 국제문제연구센터의 하티브 자드 주임은 미국 측의 지속적인 극한 압박에 직면해 이란 정부가 각 기관을 조율하고 여러 방면의 자원, 특히 군사 자원을 동원해
제재의 효력 상실을 조진하며 국가 이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다른 나라들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의 레자이 비서는 최근 이란의 이웃 국가들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경제전에서 미국 편에 선다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이란의 저항 의지를 꺾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군사 충돌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에 역효과를 주어 이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으며 합의도 이룰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의 베테랑 연구원인 스티븐 워트하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억압을 통해 다른 나라를 자기 뜻에 따르게 하는 데 집착하면서도 상대의 전략 목표와 국내 정치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은 아니죠.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르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죠. 성숙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차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벽 강가에 홀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로년,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인생이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해야 합니다. 젊음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은 비우고 속은 채워서 건강한 생각으로 365일을 잘 보냅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순아입니다. 가끔은 구구절절 긴 문장보다 짧지만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면세는 분들에게 전하는 글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긴 여운을 남겨주는 글이기도 한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소명 가수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고 보리가 흩날리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 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조략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 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주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 기능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생태환경부를 구성하여 각 관계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생태환경보호직책을 통합하고 생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직책을 동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측,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측,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

0: 이 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 환경 보호 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 환경 품질 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염물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조략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 토지 조략 사용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생태 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 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상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하는 종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무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 종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종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 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구리송.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흔히들 만능혈이라고 말하는 오경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경은 만능혈로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혈 의학 관점에서 보면 오경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보명 혈액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 선택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능혈이라는 견해는 주로 오형 적혈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에 의항원과 비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혈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체계는 외래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형 적혈구는 이 두 가지 항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뚜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수혈 전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응급 혈액으로 오형 적혈구를 직접 선택하여 응급 치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형 혈장은 천연적으로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을 많이 함유한 오형, 전혈 등을 비오형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런 항체가 환자의 적혈구와 결합되어 응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오형 전혈은 일반적으로 림상에서 직접 주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혈장을 제거한 적혈구 현타액 또는 저효가 오형 전혈을 선택하여 수혈 부작용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형 적혈구도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면역기능 저하군은 면역 반응에 더 민감하므로 원칙적으로 동형 수혈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동형 수혈을 피해야 합니다. 정적으로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만능혈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조건에서 동형 수혈 원칙을 견제하는 것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다음 전기밥솥 밥 보온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에 남은 밥을 저녁에 다시 먹으려고 계속 전기밥솥 전원을 켠 채 보온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간편하고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이 행동이 세균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밥솥은 덮개가 있고 전기가 통하며 온도가 높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천성 종양병원 림상영양과 주임의사 옹조견은 2026년 병원의 위책 개정에 글을 발표해 전기밥솥에서 4시간 이상 보온된 음식은 세균의 번식 천국으로 변하며 심지어 발암물질이 조용히 생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식품의 위험 온도대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온도대는 5도에서 60섭씨도입니다. 이 구간은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안한 영역으로서 대부분의 병균이 이 온도대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일반적으로 온도를 60도에서 70섭씨도로 유지하지만 두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가열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층의 공기와 접촉한 부분은 온도가 60섭씨도 이하로 쉽게 내려가 위험 온도대로 떨어집니다. 다음, 2차 오염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몇 입 먹거나 숟가락에 침이 묻으면 세균이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포도 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일단 침투하면 적정 온도에서 20분 내에 두 배로 증가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경미한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위장염,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녹색잎, 남새 자체에는 천연질산염이 들어있어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킵니다. 아질산염은 위에 들어가 단백질 분해산물과 결합하여 간암, 위암, 식도암과 관련된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냄비에 오래 넣어 보온하는 남새 요리는 발암 위험이 은연중에 높아지게 됩니다. 한번 섭취하면 함량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매일 섭취하면 간 부담과 세포 손상이 계속 누적돼 발암 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기밥솥의 보온 모드에 있는 음식은 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다 먹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냉장고에 넣어 냉장 보관하여 세균과 위험 요소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여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은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가장 즐겨 먹는 고기 부위로 꼽힙니다. 겉은 바삭하게 익혀 식감을 살리고 지방의 고소한 풍미와 풍부한 육즙은 그야말로 일품이죠. 기름진 삼겹살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란 편견이 있지만 여러 영양학적 장점을 갖습니다.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분전환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돼지고기는 건강의 리로운 보양식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체내 부족한 진액과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평가됩니다. 동의보감에는 돼지고기가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충하는 데 좋다고 기록돼 있으며 본초 강목에서는 위장을 부드럽게 하고 체내 진액을 보충하며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조술돼 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찬 성질에 속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상추, 양파, 마늘 등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류와 함께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추는 고기를 구울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됩니다. 삼겹살에 소주나 맥주 등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는 간주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간이 근육과 인대 건강을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음식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과 인대의 회복을 방해하고 허리, 목, 무릎 등 척추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각종 근육 관절통이 나타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삼겹살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지만 술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통풍, 비만, 지방간 등 다양한 건강 문제 위험을 높입니다. 술 대신 상추, 깻잎, 양파 등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한편 평소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친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활용 미성년 검찰 작업실 변강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준다라는 제목으로 김림성 활용시 인민검찰원 화소곰 미성년 검찰 작업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인민검찰원에는 화소곰이라는 특별한 명칭의 미성년 검찰 작업실이 있다. 이 이름에는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이라는 뜻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화룡 검찰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강의 아이들을 굳건히 지켜왔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작업실에서는 법치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나가고 있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검찰관 플러스 청년 간부로 구성된 화소검 작업실을 내오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방조 교육 기지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화룡시 교육국 공정단 화룡시위와 함께 변강행 결손가정 아동관심 법률순회 강연을 전개했는가 하면 2020년에는 검찰원 청년 간부들로 구성된 화소검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으며 검찰원 간부와 검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애심장학금도 마련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사 심리전문가팀을 도입했고 2025년에는 학습과 체험을 통합한 청소년 법치 교육 기지를 준공했다. 설립 이래 화소검 작업실은 법치 교육을 중심으로 심리적 돌봄을 연결고리로 삼아 변방 미성년자 보호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화룡시는 변강에 위치한 까닭에 일부 학교는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부모가 외지로 나가 일하는 농촌 아이들에게 법률 교육과 심리적 관심은 절실한 과제로 나섰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화소검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다. 강연단은 직접 병강 마을의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측과 협력해 맞춤형 강의를 실시했다. 아이들의 연령대와 리해 수순에 맞춰 법률 지식과 생생한 사례를 결합해 아이들이 리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법률 지식을 전파했다. 강연단은 조선어와 한어로 진행되는 법치 강연을 통해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을 결합해 법치 교양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보장했다. 화소금 법률순회 강연단의 발걸음은 변강의 구석구석에 닿았다. 지도상으로는 작은 점에 불과했던 학교들도 그들의 방문을 통해 법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방이 곧 보호라는 이념은 강연단의 모든 강연과 모든 교재에 깊이 녹아들었다.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등 주제에 대한 법치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안전간담회, 분쟁조정, 학교 주변안전점검 등에 참여하며 리론학습 플러스 몰입형 체험이라는 혁신적인 법치 교양 모델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법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했다. 법정의 엄숙함을 재현한 모의법정,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법률 퀴즈, 실제 사례를 각색한 극화 공연까지 화소금의 강의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도득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 화소금의 법치 교양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법률의 씨앗을 심어 그늘이 드리우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들의 열정은 검찰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각기 호응을 불러일으켜 전 지역 사회가 함께 미성년자 보호에 동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법치 교양 못지않게 화소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화룡시 인민검찰원의 법치 부교장이 학교에서 정기적인 법률순회 강연을 진행하던 중 일부 아동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을 넘어 삶의 문제로 화소금은 곧바로 검찰관 조눈에게 애심장학금 모금 제안을 냈다. 제안이 나가자마자 검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한 푼 두 푼 모여 특별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소중한 힘이 되었다. 애심적립금 봉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매번 정해진 날이면 검찰관들은 제때 장학금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생활과 학업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지금까지 로적 기부금은 7만 7,470원에 달하는 바 여러 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이들은 검찰관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에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업을 원만히 마쳐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화소금의 언니, 오빠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검찰관 언니, 오빠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편지와 밝은 미소는 모든 화소금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꿈꾸던 대학교에 진학하며 이 애심봉사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화소금의 애심 릴레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방과 구제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미성년자 보호를 완성할 수 있다. 화소금팀은 앞서 나가는 법치 교양과 관심 지원을 넘어 길 잃은 아이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아갈 용기와 기회를 주는 데 도움하는 심혈을 기울였다. 적극적으로 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최초의 교육기제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미성년자 관심보호 돌봄 교육기제를 건설했다. 이 기지들은 심리상담, 직업기술훈련, 법치교양을 통합한 종합적인 구조 플랫폼으로서 전문 심리상담사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기술 강사가 그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기술을 가르치며 검찰관이 정기적으로 법률 강의를 제공하여 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배운 후 취업에 성공했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다. 미성년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경에 처한 미성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법구조금 신청 절차를 연계해 현재까지 도합 10만 2천 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공유 기제를 통해 여러 농촌 결손 가정 아동들이 사실상 부양 보호자가 없는 아동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해 갔다. 화소금의 노력은 각계의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전국 성주 시급 각급 인민 대표 대회와 정치 협상 회의 위원들은 이들의 업무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화소금 작업실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회 각계의 지지와 참여 속에 미성년자 보호의 동심원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화룡시민검찰원 미성년검찰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4개 도움 교육기지를 설립했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미성년검찰작업실을 시작으로 이제는 4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첨단 스마트 법치 교육 기지로 발전했다. 인력 면에서도 한 개 사건 처리소로부터 지금은 20여 명의 법치 선전대와 사회복지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변함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법률 소사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며 미성년자의 성장을 위해 법률이라는 맑은 하늘을 펼쳐줄 것입니다. 화룡시민검찰원 화소금팀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아이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률 소호사로서 화소금은 자신들의 실천으로 예방이 곧 보호라는 약속을 지키며 법의 빛을 등불로 사랑을 버팀목으로 삼아 꿈을 키워오면서 평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소년 보호 이야기를 쏘내려가고 있다. 단순한 집법자를 넘어 아이들의 든든한 보시되어 준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변강의 구석구석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세요 파죽입니다. 세력의 세, 같은 요, 깨질 파, 대의 죽으로 풀이되는 세요 파죽은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기세가 대단하여 감히 대항할 만한 적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도예는 소진대의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며 요명한 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박학다식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은 도예를 다양한 무기가 갖춰진 무기고에 비유하여 도무고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뛰어난 군사 지휘 능력은 진풀나라의 무제를 설득하여 오나라를 정벌하고 조나 통일을 이루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소환이 멸망한 후 손씨 가문의 동어 정권은 주로 강동 지역에 웅거해 있었습니다. 동어를 정벌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있던 진나라 무제는 양호를 양양으로 지키는 도둑형 초제 군사로 삼고 둔전을 실시하여 군량을 비축하면서 동호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함룡사는 양호가 중병에 걸리자 도예를 자신의 후임으로 전개했고 도예는 양호를 대신하여 동호 종벌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호의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도예는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예측한 후 지무제에게 잇따라 두 번의 장계를 올려 동호 종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무제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도예가 거듭 간청했습니다. 동호가 이미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오니 하루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의 기세가 더 높아지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제가 도예의 충고를 받아들여 군사를 움직이자 드디어 동호 종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나라 20만 명의 대군은 도예의 전략에 따라 여섯 갈래로 나뉘어 동호를 진격했습니다. 도예가 이끄는 군대는 호북 강릉 일대를 함락했고 장군 왕준이 통솔하는 수군은 익주에서 출발하여 강을 따라 남하 동호의 수상 방선을 무너뜨린 후 빠른 속도로 요충지인 모창을 점령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격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가 되니 동호를 거의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오나라 평정을 눈앞에 두고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강물이 봄람할 시기인데다가 역병이라도 돌면 위험하니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도예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지금 우리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는 마치 예리한 칼날로 바짝 말라버린 대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릴 기세이다. 세여 봐줘. 이 기세를 몰아 반드시 동호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 두세 마디만 쪼개면 칼날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질 텐데 여기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격을 계속하라. 다수의 장군들이 도예의 주상을 달았습니다. 대강 원년 3월 동호를 향한 마지막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조는 수군 함대를 이끌고 익주에서 출발해 장강 하류로 내려와 공격하고 도예 대군은 육지에서 진격했습니다. 거침없는 진나라의 공격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동호군은 하는 수 없이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로써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삼국 정립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전하는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세요 파죽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파죽지세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기세가 대단하여 감히 대항할 만한 적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오늘날 각종 무대 예술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과 연극 공연의 새로운 대안 공간, 상업적인 홍보는 예술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 전통극이 얻고 있는 뜨거운 호응은 젊은 관객이 문화 전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목받는 작품들은 선명한 캐릭터와 긴밀한 서사, 정교한 기량에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결합해 전통 극종의 시대적인 감각을 입혀낸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눈여깃거리 기술이 아닙니다. 젊은 신진 배우를 등용하고 극의 호흡과 리듬을 정돈하는 한편 대학가 공연과 전통극의 미학을 청년층의 감성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극장이라는 특수 공간과 밀착형 관람 환경을 활용해 젊은 관객이 전통극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통극의 부활, 무용극의 장기 흥행, 그리고 중국 발레에 관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교한 관람 리뷰 역시 오늘날의 관객이 단지 시각적인 화려함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력, 작품의 구조, 무대 언어 등을 다각도로 짚어내며 수준 높게 감상하고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세월 속의 시 동네 후어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요즘 흥행작으로 떠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정치 기준을 첫자리에 놓고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 심사와 청렴 질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간부 사업에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당의 정치 건설이 실제적으로 진행돼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밀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여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지는 것은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을 영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쇠를 버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선 간부들의 정치적 소양이 높아야 합니다. 정치적 소양은 간부들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소양으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과 선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황으로부터 보면 간부 대우의 정치적 소양은 총체적으로 높지만 그중에 정치를 홀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약화시키는 현상이 아직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정치적 의식이 희박하거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이 강하지 못하고 또 소수 간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무시하면서 파벌을 만들거나 도당을 모어 사리를 도모하거나 친분 여부에 의해서 간부를 임용하거나 승진을 약속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교류되어 정치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아 일부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지도부에 잠입하게 됐습니다. 간부가 정치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에 주는 위에는 부패에 못지 않으며 직무가 높을수록 플랫폼이 높을수록 당과 이민의 사업에 주는 위해가 더 큽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진정으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중임을 떠밀 수 있는 훌륭한 간부를 선발 등용하고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를 제때 발견하고 단호히 숙청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립장이 확고하고 믿음직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0: 정치적 기준과 총리마 기준을 엄격히 견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정치적 기준을 간부를 선발 등용하는 선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정치적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타 기준에도 모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소양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난제입니다. 특히 정치 면에서의 량면파들은 아주 은폐적이고 현혹적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정치적 기준의 과학적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치 사상과 정치 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꿰뚫어 고찰하는 능력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 정치적 태도, 정치적 자각성과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두 가지 확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고 습권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위주의 사상을 인정하는지, 이 기체를 높이 추켜두는지, 당주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지,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찬성하는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자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는지, 당주왕의 결책 포츠와 습권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을 견결히 집행하는지, 중대 문제에서 명석한 토론을 갖고 관건 시각과 중대 사건 앞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해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렴화 기준을 엄격히 파악해 대덕이 밝히고 공덕을 지키며 사덕이 엄한지, 청렴화 자율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진정으로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청렴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청렴하게 가정을 다스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란 구체적인 정치적 기준과 청렴화 기준을 틀어줘야만이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의 용도와 심사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엄격히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은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간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당과 인민에게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자세히 선별하며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감독을 일성화하여 경상적으로 근거리에서 원칙적으로 간부를 접촉하고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립체적으로 간부를 료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담아하고 현지에 심입해서 고찰하며 사업 관련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강화해 간부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 그리고 출근 시간 내외의 진실한 모습을 전면적으로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 능력을 통해 간부를 고찰하고 훌륭한 간부를 분별해내는 원칙을 견제하여 간부의 구체적인 사업 능력 표현, 일상 표현 그리고 중대 사건 발생 시의 대처 능력을 제때 파악하고 그 능력을 직관적 및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맞춰 평가하도록 하며 표면화되고 형식화되며 절차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의 판단을 강화하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하는 원칙을 견제하여 간부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보고 표면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실속을 분석하는 것을 더 중히 여겨 정치와 청렴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 면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직하고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작가협회에서 주최한 2026년 중국 인터넷 문학론단이 안희성 합비에서 열렸습니다. 론단에서 발표된 2025 중국 인터넷 문학 정서는 창작 규모, 독자층 성향, 해외 진출, IP 확장 등 다양한 면에서 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했습니다.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누적 작품 수는 3,300만 편, 등록 작가 수는 3,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독자 규모는 5억 2,500만 명, 시장 매출은 약 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작가진과 작품 그리고 탄탄한 독자층을 바탕으로 인터넷 문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청서는 2000년대생이 소재의 다양화와 콘텐츠 혁신을 이끄는 주축으로 떠올랐고 노년층의 창작 열풍을 뜻하는 은발습작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인터넷 문학 속으로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편 창작 열풍과 IP 확장의 다각적인 영향은 인터넷 문학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양방향에서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청서에 따르면 최근 단편 인터넷 문학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개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서 한층 정교한 서사 기법과 밀도 있는 문장력이 요구되는 한편 완결된 형태로 한 번에 공개되는 특성 덕분에 작품의 완결성과 몰입도 역시 한층 강화됐습니다. 청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해외 진출 성과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된 중국 인터넷 문학은 누적 13만 편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억 5천만 명에 달하며 2025년 한 해에만 4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유입됐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활성화되어 있는 글로벌 인터넷 문학과 연결 플랫폼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6천만 명, 년간 해외 매출은 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터넷 문학을 원작으로 한 장편 드라마 각색계약이 약 100건, 애니메이션은 90건, 웹툰은 450건에 달했으며 특히 미니 드라마 각색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463%나 폭증한 9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치 증가는 IP 확장이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다룬 미디어 형태로 재가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매체를 넘나들며 하나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산업의 가치 사슬이 확장됨에 따라 내용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디어 융합과 인공지능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들이 양산형, 저품질 내용 쇄신에 나서는 한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교한 미디어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원작을 꾸준히 축적하며 자체 IP 자산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방학 극장가 박스오피스

매스 매출이 최고 기록을 돌파한 가운데 다채로운 동서양 화제작들이 여름 스크린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시즌에는 다양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며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 흥행 상위권에 오른 8선은 평범한 8명의 이야기를 통해 신선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작품은 신선이란 불사신이나 무적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따뜻한 마음과 선함을 지켜내는 이들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전통 문화 속에 담긴 철학과 정서를 깊이 있게 풀어내는 동시에 사랑과 성장, 용기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애니메이션만의 진솔한 언어로 탐구해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매출 13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중국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아가 세계 각국과 지역 개봉을 앞두고 있어 전설 속 8선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하여 다시 한번 바다를 건너 세계 무대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신작들의 릴레이 개봉 외에도 올여름 전국 각지의 극장들은 기존의 단조로운 상영관의 틀을 깨고 영화 플러스 형태의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보드게임, VR 체험, 테마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영화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극장은 영화 관람 장소를 넘어 도시의 공공문화 공간이자 청년들의 놀이터, 대중적인 휴식 체험 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서점에서는 영화 퀴즈 대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며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개조해 만든 몰입형 VR 체험관에서는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현실 영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2026년은 소홍 탄생 115돌이 되는 해로 북경 작가 2026 정품 연구와 추천 프로젝트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 주제 세미나가 북경시 물련 예술공방에서 열렸습니다. 소홍은 생사장, 호란하전 등 작품으로 중국 현대문학사에 독특하고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은 줄곧 일반인들 삶의 현장에 주목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소홍에 대한 문학적인 요구와 대중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경사범대학문학원 부원장이며 북경작가협회 부주석인 장리의 작품 그는 수많은 인간 세상을 걸어왔다.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가 북경 10월 문예 출판사에 의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생사장, 로신 선생을 회상하며 등 소홍의 대표작을 주요 시작점으로 삼고 정밀한 독해와 사료적인 고찰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건물이 입체적인 시이고 소리 없는 노래라면 후어촌은 세월 속에 형성된 자연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시이고 음악일 것입니다. 117년에 후어의 비조인 오양경이 자손을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오씨 중심의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촌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후덥다고 해서 동네 이름이 후어촌입니다. 시냇물 금계를 뒤로하고 청산을 마주한 후어는 반듯한 구도의 푸른 벽돌, 검은 기와의 건물들이 높낮이가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건물은 예스럽고 심플하며 장중하고 청나라 때 건물은 다양하고 정교하며 우아하고 민국 때의 건물은 대범하고 완벽하며 실용적입니다. 세월의 이끼로 가득한 돌길을 걸으면 수백 년의 세월을 겪고온 오래된 건물들이 소리 없이 어젯날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거리 양쪽 건물의 문들에는 효도와 출세, 풍작 등을 뜻하는 정교한 조각들이 후어촌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1810년에 세워진 사마제는 후어촌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원 3개에 방 29칸을 가진 사마제는 삼중으로 된 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벽돌로 쌓은 처마 3겹의 문이고 앞뒤에 사마제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두 번째 문은 둥근 아치형의 문이며 양쪽에 작은 문을 하나씩 거느렸고 세 번째 문에는 앙첨산두와 서부, 묵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역사인물과 동물, 꽃을 비롯한 다양한 화두의 무늬들이 조각되어 있고 달필로 쓴 해서체의 식구는 더더욱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1468년 명나라 때 신축한 연경당은 후어촌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가장 오래된 명나라 때 가옥입니다. 모난 기둥과 가는 대들보, 복잡한 처마, 유연하게 뻗은 지붕 등은 명나라 건물의 특색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3년 청나라 때 지은 병산정사는 패방식으로 된 문과 굵은 기둥과 호방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후원의 건물과 별채는 명나라 풍을 보여주는 은은한 조각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때 지은 존성당은 부친과 아들 두 세대에 걸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앞쪽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뒤쪽의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26칸의 방을 가진 존성당에서 또한 볼거리는 모양이 락타 같은 400여 년 수령의 고목입니다. 후어촌 8경의 하나인 내천정은 후어촌과 동갑입니다. 아직도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이 우물에 돌을 던지면 종소리 같은 소리가 오래도록 울려나오기도 합니다. 후어촌 특색의 하나는 사당 건물입니다. 후어촌에는 오씨종사와 오이정 공사를 비롯해 7채의 사당 건물이 있습니다. 웅장한 사당 건물들은 인물이 많이 나고 문화가 번성하며 경제가 번영하는 후어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7년에 건설된 오씨 종사는 오씨 가문의 총사당입니다. 벽돌로 된 문도 외의 다른 건물은 모두 청나라 때 전란에 무너지고 폐허에 원상 복구한 건물들입니다. 세 겹의 정원을 가진 오씨 종사는 문 밖에 장대석을 두고 양쪽 담에는 그림을 그렸으며 문 상단에 오씨 종사라는 네 글자를 돌에 새겼습니다. 다섯 칸으로 된 안채 서륜당은 돌기둥에 나무 대들보를 가집니다. 건물 상단에는 수십 쪽의 액자와 가훈이 새겨져 있고 그중 충효렴절은 보기 드문 서예 작품이기도 합니다. 1915년에 세워진 오이정 공사는 안채를 중심으로 양쪽에 별채를 거느리고 루각식 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당과 오래된 저택, 오래된 액자, 오래된 목각물이 많은 후어촌에는 오래된 민간 예술 또한 많습니다. 해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등불축제, 나비축제, 칼춤축제 등이 개최되며 자수품과 편직물, 전통 공법에 의한 철물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삶의 쉼표인 독서, 요즘 화제라 되고 있는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가, 작가 애위가 쓴 장편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 여섯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인의 정서적인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골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인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여섯 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리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곤곡의 명창 서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범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 이 책에서는 인류학 학자인 종수교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의제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 거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작품은 대중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 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 작품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교원보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서로 다른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변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위대한 일생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넘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의 발전과 교원 대오의 풍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새끼의 등대.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어촌의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주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올라가 등대를 지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 큰 태풍과 파도가 자주 들이닥쳐 물질적인 결핍을 겪은 일, 주인의 아내와 딸이 주인을 문안하러 가던 중 그만 목숨을 잃은 등 등대지기의 세월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어촌의 일상과 외딴 섬의 사계절이 촘촘하게 어우러져 작가의 필치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작가 오주성이 쓴 이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는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인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풀어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그리고 이야기의 쇄보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다음은 출해기, 의호상인들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이 책은 9명 의호상인들의 실제 해외 진출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구매하고 세계에 판매한다는 민간 상업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상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골목골목까지 가져가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화 이론과는 달리 장락천과 왕종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생활세계의 세계화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의호상인들은 소상품을 매개물로 삼고 진정으로 이국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선의로 신뢰를 얻고 차이를 존중하는 지혜로 상생의 상업적인 생태를 구축합니다. 네, 이어서 2026년 영화 시장의 열기와 상위권에 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박스오피스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는 265억 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관객 수는 6억 7천만 명, 총 상영 횟수는 9,6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여름방학 시즌에 성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실 소재 신작 어서오세요 롱 레스토랑으로 이는 여름방학 시즌 최대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개봉 10일 만에 박스오피스 12억 원을 돌파하며 여름방학 시즌 흥행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주방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삶의 풍경을 매개로 평화와 대동이라는 핵심 가치를 풀어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외 서사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이야기에서 세계 이야기로 표현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우수한 국산 영화가 년간 박스오피스에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년간 박스오피스 상위 4편은 모두 국산 제품으로 빛이 인생 3, 쿵푸 여자 축구,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 팔선 등이 두드러진 흥행 성적을 거두며 서로 다른 장르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미디 영화 쿵푸 여자 축구는 쿵푸와 스포츠 경기 요소를 결합해 풀뿌리 축구팀이 역경을 딛고 꿈을 쫓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따뜻한 감성의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화교들이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이야기를 교비를 단서로 풀어냈으며 여러 국가의 해외 극장에서 잇따라 상영되면서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 미학을 살린 애니메이션 팔선은 청록빛 산수화를 활용해 동양의 신선 세계를 재현하며 올해 중국산 애니메이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시즌에는 100편이 넘는 국산 혹은 해외 우수 영화가 집중 개봉하면서 영화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국산 영화는 직장 코미디, 생태 다큐멘터리, 중국 전통풍 탐정,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췄습니다. 수입 영화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새로운 날은 북미보다 먼저 개봉해 중국 시장의 핵심적인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필름 대작,
오디세이는 박스오피스 3억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영상미와 음향을 선보였습니다. 스릴러 영화 어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도 새롭게 개봉했으며 고전 영화 쇼생크 탈출의 4K 복원판도 곧 국내 극장에 처음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관객 지원 정책도 영화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경제 촉진의 해를 기반으로 전국에 12억 원이 넘는 영화 관람 보조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영화 관람료는 39.5원까지 낮아져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백 개의 영화관과 2천 개가 넘는 스크린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영화 관람 공간은 도시의 15분 생활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고급 상영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어서 오세요 롱 레스토랑으로와 오디세이 등은 최고급 상영 장비를 활용해 몰입도 높은 영상 음향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영화 관람 수요도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좋은 영화를 몰입감 있게 관람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콘텐츠와 고급 상영 경험이 결합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다긴 갑스게 장군 풍슬랑 갔다가 한 진비 지구한다로 대전으로 따라 따들라들 지분 주가 된 포당을 조화당인 가르타시 장군 풍호룸 호산에 의하 갔다가 한 타흥이나 반응만 나서 대전으로 홀홍주면이 대전 장군 완료 어디 뛰면 해보니 후산 딱딱이라는 로야진의 강이 탱계 호텔 따라잡다 탁 찾든 알 제자한 버가들이 내길래 흔들 로야진의 강 악마는 따라 두려웠을 사람 제든 내게 해 우흡다다 허일인 짓을 하라기도 사람 핫 얼 젊은게 호텔 하이흐물린 버 젊은게 호텔 차대다 풍설랑 떡질내는 기우메라랑을 따라잡다 탁은 겨울부스켄 일일테는 뭐가 하디니 루아진의 강 짓는 여들 온다다담 허일인 돈 루아진의 강아 우측이라는 눈 기결하신 만듯 우리가 다쓴 짓 대진들 받들지 허일혼 돈다하야 대일다들지 깔리도 바라서 턱을 예측해도 강아만 내다들 헤헤헤 마트 쪽이 간지 막시기 잡은 내길래 힘들 등기도 된 베일드 사람들 간 헤라님은 돌아 좋은 집습 들여다라 비긴 루아진의 강 헤로 제드니 제들랭 게득 부실 대박 허유린 집습이 히 아래스킨 제로를 헨 잡으디 좀 해라 오락시는 게득 부실 번호 되길래 약 띠노이드 운들어 띵텐산들 하르군은 지르고 뭐다 유엔사이 진동도로 봐 어찌리면 되지 진유엔사이 얼른이 다가 그럼 하든 하이스는 들어가 허리우적 신라 다든 우적 이도를 터서라방 덩어린 당내기 벌지 터서네 더탈 호릉 멸대 허일직 장준 산 멸대 미근 장준이 돈달 하갓 벨트 조해 이 나라만 오친 벌만에 탑 원신 갓갓 몇 얼너스 많이 도슬릇 장준치를 이루후 막다 대선의 자석하니 읍들 어르지러 벨적진 으르허버것이 만에 아군은 돌아가지란 만에 달리 장준아 이모선 도슬릇 장준 가라와라 시송화 시송도 장치 탄에 골불하면 탑은 명 틈을 호익도 체력이야 배들린 우저 만에 달리 장준한 답을 토승주를 그랬대 젤렉이 화낸 시송화 시송도 장치 대골을 호야도록 부인다가 맞은 화살경인 짓을 깠다가 맨 홀몬들 전라소를 맡은 후예도 체력 탐맹이 다불지 퍼대를 흥그릇구로 조금이 열들던 악월이 체력 떠잖아한 바가 떴은 아무리 떴은 체력은 알다한 도란들한 미해라 사람계야제 시험긴 아하대고 하여 깎았네 일 대전을 그다음 가들로 때문에 그이가 다루 앞들이 어리로로 얼마든 바로시 내길에들한 소리각대한 파산 서홍주인들 그이가 다루 앞들이 올라로네 돌직 터벌게 호텔 들글레후 받은 시에송화 시에송보 어쨌든 대선에 지르기엔 자스칼레월 돌아주려들 호텔고에가 첩제후배들 고문 지금 의원 가는 게들 틈은다 흐르고서 시송보 같은 길 같은 채 같은 옷 때문에 그이가 따라 앉은 채 깔로원에 도와줘 턱을 잡혀야겠다 어쨌든 고래문이 하 장주인 별디 작 드립트 하 돌아 돌아 될래

0: 멀티는 사이 진통이 뭐야? 왜 뭐야란? 아, 정상인 양준식인 어디다로 인야? 지금 바로 나라 지구로 든 애들 장준 나를 함길른다만 틈을 할 때 지금 허일 틈을 허니 살라가다만 아는 지력들 봐 와불리 타라 흔흔 간 대신 내 지력 예지며 봐라 안바닥이 봐 안물린 와단 암치네오 돈단
1: 누가 만에 눈 어린 가지라 아무도 이해하라 도둑댁센 돌 지르긴 와서
0: 예미가 안 쳐 벨도 그렇게 맞아 유한소의 신통 내래기 당들 지금 장준이 다가가라 올라와 히로이 대후
1: 순에 허야도 가라징이
0: 예르발 히로이 대하
1: 하드네
0: 대라드 말로 갈린 틈들이 바방
1: 리멍드 가라갑슈
0: 갈린 틈들이 발 탕월세 힘
1: 지르긴 와서 무덧 정상이었다는
0: 것도 이제 虚成像